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백세시대 백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홍근입니다.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생활습관과 식습관으로 각종 성인병에 쉽게 노출되곤 합니다.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현대인들의 대표 질환인 경추질환 예방관리법, 몸속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통곡물 올바른 섭취 방법,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고혈압 관리 상식,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치아교정 적정 시기까지 실용적이고 알찬 건강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추병 환자는 1억 5천 명을 초과했으며 또한 발병 연령대가 젊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추병은 목이 뻣뻣하고 어깨와 등이 쑤시는 증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필요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지만 경추 문제가 조용히 전신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경추는 위로 머리와 연결되고 아래로 흉강, 심폐와 연결되어 있어 중요한 통로입니다. 경추의 구조가 손상된 후에는 신경, 척추동맥, 척추를 압박해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기증, 두통, 이명, 눈앞이 캄캄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경추 변이로 수골 동맥이 압박받으면 뇌에 대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슴 두근거림, 심계 항진, 가슴 답답함, 숨가쁨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추 병변은 교감 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해 교감 신경 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가슴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등 증상을 초래합니다. 구역질, 구토, 위팽만감, 트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추가 위장으로 연결되는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아무리 위장 관리를 해도 사조가 없다면 그 근본 원인이 경추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 불안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추병변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하면 혈압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의 공통적인 특점은 해당 증상에 맞는 진료과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근본 병인이 경추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 당신의 경추를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봅니다. 정상적으로 바로 섰을 때 경추가 받는 머리 무게는 약 5kg에 불과하지만 고개를 15도 숙이면 경추 하중이 약 12kg으로 늘어나고 45도까지 숙이면 하중이 22kg에 달하는데 목에 큰 물통 하나를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합니다. 머리와 목을 한 가지 자세로 15분 이상 고정한 채 휴대폰을 보면 목 주변의 일부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대사노폐물이 쌓여 목 뻣뻣함과 근육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목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피로가 고착됩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합니다. 어깨와 등 근육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머리 부위의 압력을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목과 어깨를 차게 둡니다. 에어컨 찬바람이 목에 직접 닿으면 목혈관이 수축되고 기혈순환이 막힙니다. 햇빛 노출 시간이 부족합니다. 야외 활동이 적어 햇빛을 거의 쬐지 않으면 체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뼈 밀도가 낮아져 경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생활 습관으로 발생하는 만성 질환은 평소 작은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신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통곡물 섭취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은 세포의 장기적인 기억을 남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정제곡물 대신 통곡물을 주식으로 삼으면 전신의 염증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수도 의과대학의 연구원들이 국제 생물학 분야에 권위 있는 잡지 산화환원생물학에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주식을 통곡물로 대체하면 단 6주 만에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은 잡곡은 통곡물이 아닙니다. 통곡물에는 퀴노아, 메밀, 현미, 기상, 율무, 옥수수, 귀리, 거지대보리, 수수, 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자류와 콩류는 통곡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잡곡을 정밀 가공한 것을 통곡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통곡물의 가장 큰 특징은 통이라는 단어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옥수수 가루, 빤, 밀 또는 통밀빵과 같은 잡곡을 구매하는데 이는 통곡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곡물이란 세척 후 추가 가공 없이 완전한 영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재분, 분쇄, 압출 등 가공 방법을 거치지만 피질, 배유, 배아의 상대적 비율이 여전히 완전한 영과와 일치하는 곡물 제품을 말합니다. 이어서 잘못된 생활습관과 관리 오류로 쉽게 겪게 되는 성인병, 바로 고혈압 관리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만 혈압이 여전히 들쭉날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만 정확하다고 생각해 재진 때만 혈압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단 한 번의 혈압 측정만으로는 사용 약물을 정확히 조절할 수 없습니다. 북경노인병원 심장내과 주임의사 왕건은 진료실 혈압 측정에서 두 가지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는 의사복 고혈압으로 의사만 보면 혈압이 급상승해 의사로 하여금 약물 효과가 없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은폐성 고혈압으로 환자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일상 혈압은 높은 경우입니다. 가정에서 혈압 측정을 꾸준히 하는 것이 실제 혈압을 파악하고 변동 패턴을 여해하며 약물 투여 시기를 결정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지만 측정할 때 즉흥적으로 하거나 흔한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마치거나 진한 차를 마신 직후에 측정하는 것입니다. 왕건은 혈압 측정 전에 세 가지 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측정 30분 전에는 운동하지 말 것. 둘째,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셋째, 차, 커피, 술을 마시지 말 것. 또한 방광을 비우고 조용한 환경에서 최소 5분간 앉아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성인들의일상건강관리가중요한만큼성장기어린이들의건강관리도가정에서놓쳐서는안됩니다특히여름방학동안많은학부모들이아이를데리고치과병원을찾아치아교정상담을받고있습니다각지역의치과병원은잇따라진료고봉기를맞이했고일부병원의외래환자수는심지어2배에서3배가량증가했습니다그렇다면아이가몇살때교정효과가가장좋을까요이것은학부모들의최대관심사입니다북경청화장경병원국왕이학센터학과책임자주연항은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일부아이들은심지어두세살때부터교정을시작하는데사실이것은잘못된것입니다그나이에는많은문제들이아직제대로나타나지않았고교정이필요하지않은기형이있을수있기때문입니다예하면치아가약간고르지않거나치아교체과정에서약간의틈이생기는등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대부분아이들의경우치아교정의최적의시기는유치와영구치교체가완료된후일반적으로12세좌우입니다이시기는어린이의영구치치근이점차발달해상하치아간의교합관계도기본적으로조정이끝났을때입니다또한어린이성장발육의고봉기를맞아치주조직개조속도가빠르고치아이동속도도상대적으로빠릅니다따라서이때교정을진행하면치료과정을단축하고효과를높일수있으며합병증발생확률도감소시킬수있습니다특수한치아상황이있는일부아동의경우에는조기개입이필요하므로부모는제때아이를데리고병원을방문해야합니다오늘생활과건강에서는현대인의흔한질환인경추질환예방법체내염증관리에효과적인통곡물섭취상식올바른고혈압관리방법여름방학아이들의치아교정의적정시기와주의점까지다양한실용건강정보를소개해드렸습니다건강은하루아침에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일상의작은습관들이쌓여서만들어지는소중한자산입니다오늘소개해준생활건강팁을잘익혀가족모두올바른생활습관을실천하고건강하고활기찬여름을보내시기를바랍니다100세시대100살까지건강하고활기차게지금까지방송담당의김홍련이었습니다여기는더나시융매체중심라디오종합채널입니다